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끈다는 일의 무게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오늘. 네, 한국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는 점도 의미를 더하는데요.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해 1965년부터 지정됐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을 둘러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제 간의 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풍경 대신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이 칠판을 가득 메우고 또 교정에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드릴 이동 커피차가 등장하는 등 이 감사의 표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긴 스승의 날과 함께 세계의 사 속 오늘은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도 남겼습니다. 네, 1940년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샌 바너디노에서 맥도날드 1호점이 문을 열며 전 세계 패스트푸드 문화의 시작을 알린 건데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맛이 바로 이날 시작됐습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가르침과 맥도날드의 친숙한 일상이 겹쳐지는 오늘, 네, 지식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 이야기로 오늘 방송도 함께합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내일 여법요. 먼저 호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서는 한 주간의 호주와 한국의 주요 스포츠 소식 꼽아보는 스포츠 캐치업 그리고 영화 이야기 시네챗 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의 예산 답변 연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당 연립이 부채와 적자, 분열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노출 사고가 발생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6명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퀸즐랜드 경찰이 위트 선데이 지역에서 여성 한 명이 숨진 관광버스 전복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의 예산 답변 연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당 연립이 부채와 적자, 분열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어젯밤 예산 답변 연설에서 소득세 개편과 순이민 축소, 그리고 향후 비시민권자의 복지수당과 국가장애인 보장제도인 NDI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신규 이민자들이 이미 대부분의 센터링크 수당을 받기까지 최대 4년의 대기 기간을 겪고 있다며 해당 정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What we saw last night from Angus Taylor was not a budget reply, it was a bin fire.
1: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어젯밤 앵거스 테일러 대표의 연설은 예산 답변 연설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라며 더 큰 적자와 더 많은 부채, 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큰 분열만 담긴 혼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 바이러스 노출 사고가 발생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6명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시민 4명과 영주권자 1명, 뉴질랜드 국적자 1명은 오늘 오후 퍼스 인근 피어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현재 기지 인근의 전용 격리시설에서 3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현재 이들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승객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엄격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Again, many countries that are already repatriating passengers from this cruise ship, the US, the UK, and others are only subjecting their repatriated passengers.
1: 버틀러 보건장관은 미국과 영국 등 이 크루즈선 승객들을 귀국시키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병원이나 서호주, 부이스부르크에 위치한 격리시설 같은 곳에서 보통 2-3일 정도 관리 격리를 한 뒤 자택 격리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호주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퀸즐랜드주 경찰이 위트 선데이 지역에서 여성 한 명이 숨진 관광버스 전복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딘 캐버너 경정은 전세버스가 브루스 하이웨이를 벗어나 옆으로 전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최소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5: The forensic crash investigation is at its early stages. The work that they do is methodical. It's also protracted and very detailed. So we won't rush.
1: 캐버너 경정은 법의학적 교통사고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면밀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사고 원인에 대해 추정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도 하지 않고 증거가 결론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데이비드 크리사폴리 퀸즐랜드 주총리는 브루스 하이웨이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주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회담에서 이 같은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기종이 포함됐는지 또 정확한 주문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이 확인될 경우 중국이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것은 거의 10년 만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보잉 주가는 발표 이후 하락했습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새 총리로 매튜 웨일이 의회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웨일 총리는 과거 솔로몬 제도의 중국과의 안보 협정을 비판한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웨일 총리가 중국 베이징과 호주 캔버라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일 총리는 비밀 투표에서 전 외무장관 피터 샤넬 아고바카를 26대 2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총리 선출은 지난주 제러마이아 마넬레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습니다. 노던 테리토리 정부의 아동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노던 테리토리와 호주 전역의 수백 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던 테리토리 정부는 아동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배경과 관계없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보편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단체들은 이 조치가 원주민 아동의 분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가능한 한 빠른 가족 재결합을 목표로 하는 원주민 배치 원칙을 사실상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연합단체 테레사 로 대변인은 정부가 원주민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주의 유로비전 대표 델타 굴렘이 결승 진출에 성공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델타 굴렘은 하프 연주자와 함께 이클립스 무대를 선보였고 공연 후반부에는 피아노 위에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7: I've stood on a lot of pianos. Like I played a lot of pianos. I've jumped on a lot of pianos, but I was so excited because I've never been lifted out of a piano. So
1: 델타 굴렘은 정말 많은 피아노 위에서 봤고 피아노 위에서 연주도 하고 뛰어보기도 했지만 피아노에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말 신났다라며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일지 한동안 기대하고 있었는데 노래하지 않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느끼게 됐지만 노래할 때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로비전에서는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루마니아, 몰타, 키프로스, 알바니아, 덴마크, 체코 등 9개 국가가 함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유로비전은 전통적으로 팝 음악을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싸고 일부 국가들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비전 결승전은 일요일인 17일 호주 동부 표준시로 새벽 5시 SBS와 SBS 온디맨드를 통해 생중계되며 저녁 7시 30분 SBS 월드뉴스 직후 재방송됩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계 호주 골퍼 이민우 선수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올랐습니다. 이민우 선수는 첫 홀 보기 이후 버디 5개를 잡아내며 3언더파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제이슨 데이는 1언더파, 캐머런 스미스는 2분파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로리 맥킬로이는 마지막 4개 홀에서 연속 보기로 흔들리며 4오버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 1054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0: 시드니 주말이 내일 대체로 흐리고 때에 따라 빗줄기도 예상됩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멜번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2도. 캔버라 역시 흐린 주말 예상되며 7도에서 19도. 브리즈번 소나기 있겠습니다. 16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예상되며 14도에서 21도. 퍼스 화창하며 8도에서 20도. 호바트 흐린 하루 되겠습니다. 11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다윈 막스입니다. 24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화창하고 여름 분위기 나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5: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6: ...2026 FIFA 월드컵이 6월 10일 SBS에서 시작됩니다. 총 104개 경기를 생중계와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 경기와 하이라이트, 팟캐스트, 스튜디오 분석과 매일 전해드리는 서커롤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독점 생중계됩니다.
7: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네, 5월 15일 금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데일리 보프로 넘어가기에 앞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Kiss of Life의 노래입니다. Get Loud.

0: 12.
1: SBS Radio.
2: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3: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주말을 여는 금요일 방송,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호주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익스플레이너,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스포츠 캐치업, 그리고 SBS 온디만드에서 언제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영화 소개하는 시네챗 순으로 이어갑니다. 네, 먼저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 정부가 주택시장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지어지는 주택 투자에는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네,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어떤 집이 신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4: 익스플레이너. 화요일 밤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호주 정부가 주택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 투자에는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과 또 양도소득세 CGT 제도 개편 방침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떤 신규 주택이 혜택 대상이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7월부터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신규 주택에만 제한하고 또 기존의 50%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수익 기준 과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2027년 7월부터 추가 수익에 대해 최소 3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용 부동산의 대출 이자와 또 유지 비용이 임대 수입보다 많을 경우에 그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는 투자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에 이때 발생한 차익 가운데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보다 신규 주택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주택보다 신규 주택 투자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바뀌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대상이 되는 신규 주택에는 어떤 집이 포함이 되는지, 또한 어떤 경우는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대상이 되는 신규 주택에는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택이 포함이 됩니다. 빈 땅에 새로 지은 주택이나 완공 전 단계에서 분양을 받는 이른바 오프 더 플랜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에 새로 짓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수가 늘어날 때만 혜택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한 채를 허물고 여러 세대를 짓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단순히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그래니 플랫을 추가하거나 침실을 늘리는 리노베이션 역시 신규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울 애슐레이크 경제학자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의 기존 주택 매입이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경매에서 첫 주택 구매 희망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이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게 되고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지 못한 채로 임대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임대 수요 역시 증가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애슐레이크는 이번 개편이 주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만능 해법, 즉 실버 불릿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혁안 발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그랜드 파더링, 즉 기존 투자자 보호 조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랜드 파더링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운 규칙이나 법이 도입이 되더라도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예정 규정을 계속 적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표현의 유래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부 주에서는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문해력 시험이나 또 세금 납부 조건 등을 도입을 했는데요. 백인 유권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전쟁 이전에 할아버지가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즉, 조부가 이미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랜드 파더링이라는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 네, 정부는 기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랜드 파더링, 즉 보호조항을 두겠다는 방침인데요. 새 규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투자형 주택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요. 소유주들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기존처럼 손실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2027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이 됩니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프라딥 필립 박사는 이번 조치가 젊은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정 아래에서 이미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현실 역시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보다 신규 주택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실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인정되는 신규 주택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스포츠 캐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5: When you're looking for a job, you're probably running through a checklist. What's the pay? How are the benefits? Will I like the people I work with? Check all the boxes at Kroger Distribution Center. Kroger DC is hiring maintenance mechanics. You'll earn $30.36 an hour and get $100 a month for tool reimbursement, all after company-provided training. Full-time positions are available that include a world-class benefits package. Plus, time and time again, the Kroger DC team say that the best part of the job is the people. Apply today at KrogerDC.com.
6: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7: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8: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6: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9: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3: 네, 이어서는 호주와 한국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 A리그 파이널 시리즈의 치열한 4강 대진 소식, 그리고 감독 교체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드니 FC의 분위기를 먼저 짚어보고요. 또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우버컵 정상에 오른 쾌거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금요일에 스포츠 캐치업, 홍태경 프로듀서가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10: 스포츠 캐치업.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린다입니다.
10: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스포츠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11: 네, 이번 주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A리그 호주 남자 축구 파이널 시리즈 현황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 이제 이 결승 진출 팀이 확정되기까지 단 한 경기만 남은 상황이라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0: 아, A리그 시즌이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아는데 벌써 파이널에 들어갔군요.
11: 맞습니다. 이 A리그는 이 정규 리그 이 12팀이 시즌을 마치면 그중 이 상위 6팀만 파이널 시리즈에 올라가거든요.
10: 네.
11: 아, 이 올해는 이 뉴캐슬 제츠,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오클랜드 FC, 멜번 빅토리, 시드니 FC, 그리고 멜번 시티. 이 여섯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가리게 됐습니다.
10: 네.
11: 아, 근데 이 지난주 토요일에는 세미 파이널, 그러니까 4강 1차전이 치러지면서, 파이널 시리즈가 이 팬들 입장에선 정말 한껏 흥미진진해졌는데요. 아, 이 4강 경기 중 하나인 오클랜드 FC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가 1대1로 비겼고 또 시드니 FC와 뉴캐슬 제츠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이 지금 이 4강 2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완전히 이 플레잉 필드가 평준화된 이 한치 앞도 모르는 승부가 됐습니다.
10: 네. 아, 4강 1차전에 두 경기가 모두 1대1이었다는 건데요. 그럼 결승 자리를 차지할 두 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11: 네, 이 파이널 시리즈에서 이 4강은 단판이 아니라 이 홈 앤 어웨이 두 번 치러지는 방식이라서요.
10: 네.
11: 두 경기에서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이 결승 진출 팀이 결정됩니다. 아, 근데 1차전이 이 두 경기 모두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상 모든 팀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10: 네, 그렇네요.
11: 네, 그래서 이 바로 내일 열리는 이 2차전에서 이기는 팀이 그대로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10: 네.
11: 만약 2차전에서도 승부가 안 나면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 네, 아 물론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각 팀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파이널 시리즈 정말 더 긴장되고 재미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팀, 그리고 경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11: 네, 특히 지난 토요일에 이 해설가들, 뭐 축구팬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집중됐던 경기가 바로 이 시드니 FC와 뉴캐슬 제츠 경기였는데요.
10: 네.
11: 아, 시드니 FC는 정규 리그를 5위로 마무리했었고 또 뉴캐슬은 1위로 올라온 팀이거든요.
10: 네.
11: 근데 이 시드니 FC가 사실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팀이기도 하고 또 파이널 시리즈 우승을 무려 5번이나 차지한 이 최다 우승팀이라서 팬들 입장에선 기대가 진짜 클 수밖에 없는데
10: 네.
11: 아, 하지만 이 올 시즌 정규 리그에서 좀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어서
10: 그렇죠.
11: 그렇게 이 시드니가 올 시즌 다소 부진했는데도 다시 좀 살아나서 이 1위 팀인 뉴캐슬 상대로 지난주 토요일 1대1을 만들어냈으니까 지금 시드니 FC 팬들은 정말 사기 충만한 분위기입니다.
12: 네. 아, 시드니 FC 팬들은 정말 즐거운 상황인데 그만큼 이 시드니 FC 폼이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그동안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11: 아, 우선 이 스포츠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잘하던 팀이 조금만 부진해도 가장 먼저 감독 교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 아, 네. 네,
11: 시드니 FC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 3월 말 공교롭게도 이 뉴캐슬 제츠에게 2-1로 패한 직후 이 감독이 교체됐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감독이 바로 패트릭 키스노보인데요. 키스노보 감독은 이 멜번 시티와 멜번 빅토리에서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또 A리그 챔피언십과 프리미어십을 연속으로 이렇게 우승시킨 경력도 있는 감독이라서 그런 감독이 시드니 FC에 부임했을 때가 이 정규리그가 이 4경기 남아있던 시점이었거든요.
12: 네.
11: 아, 그런데 그 4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 팀이 전략적으로 확실히 달라졌다는 증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12: 네, 감독이 바뀌자마자 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 정말 전략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키스노보 감독의 스타일, 팀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자, 내일 저녁에 열리는 4강 2차전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봐야 할 전략적인 핵심 포인트 있다면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11: 네, 우선 이 시드니 FC는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키스노보 감독이 19살에서 이 21살 사이에 이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이 미드필드에 세우고 있는데요.
12: 네.
11: 이 선수들이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난 경기에서 이 토마스 소렌슨 같은 인기 해설가도 주목한 이 선수가 두 명 있었는데요. 이 바로 폴 오콘 주니어와 와타로 카미조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중앙 수비와 이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 90분을 완주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뛰어줬고 또 패스 정확도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2: 네. 아, 저희 와타루 카미조 선수는 잘 알죠. 일본인 아버지와 또 한국인 어머니를 둔 선수잖아요. 작년에 전북 현대와 시드니 FC가 맞붙었을 때도 출전했던 선수고요.
11: 네. 그래서 이 특히 지난 4강 1차전 경기에서 이 카미조 선수가 정말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패스 정확도 88%를 기록하면서 경기 내내 팀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줬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아, 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아, 축구 잘 모르신 분들도 와, 이 선수 눈에 좀 띄는데? 라고 느낄 정도로
12: 네.
11: 볼을 지켜내는 기술이나 이 현란한 볼 컨트롤 그리고 태클까지 이 경기에서 모든 동작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12: 네, 와타루 카미조 선수 저희 SBS가 지난해 인터뷰로 보도해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20살이잖아요. 지난 경기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최우수 선수로까지 꼽혔다고 하니까 정말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일 저녁에 열리는 4강 2차전에서도 어떤 멋진 모습 보여줄지 와타루 카미조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11: 네, 지난주에 한국 이 단체팀이 중국을 꺾고 우승한 소식이 탁구에서 전해졌었잖아요. 아, 근데 사실 이런 중국 잡기 사례가 먼저 이 배드민턴에 나왔었습니다. 이 지난 5월 3일 덴마크에서 열린 2026년 세계 여자 단체 선수권 결승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이 중국을 3-1로 꺾고 우승 우버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12: 와, 이 배드민턴도 중국이 탁구처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아, 그런데 한국 대표팀 이번 우승 대단합니다. 얼마 만에 한 건가요?
11: 네, 한국이 이번에 이 우버컵을 들어 올리면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기록했는데요. 아, 또 재밌는 네.

0: 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1: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s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저희한테는 또 세계 1위가 있죠. 안세영 선수. 네. 아, 이렇게 승리한 경기들 가운데서도 안세영 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약을 또 펼쳤나요?
3: 아, 그렇죠. 저희한테는 세계 1위 안세영 선수. 아, 이번에도 안세영 선수가 이번 결승의 스타트를 끊어줬었는데요. 아, 네. 단식 첫 번째 경기에서 세계 2위 이 왕지 선수를 맡아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 역시 또 세계 1위다운 경기력을 이번 대회 내내 보여줬었는데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이 퍼펙트 기록 안세영 선수가 세웠습니다.
2: 와, 정말 안세영 선수 무적의 안세영이네요.
3: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주목해야 할 단식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 세계 16위 아, 김가은 선수가 이 세계 4위 중국 이 천위페이 선수를 상대로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2: 네.
3: 아, 사실 이 랭킹 차이도 뭐 16위에서 4위 이렇게 차이도 꽤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 값진 승리를 가져오면서 한국의 우승을 단식에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2: 네. 아, 그러니까 스포츠는 정말 이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결과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렇게 한국 여자 대표팀이 값진 1승을 하나 추가했는데, 아니, 이런 날에 좀 포상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3: PD님,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주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이 포상금 총 1억 4,400만 원이 호주 돈으로 약 17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2: 네, 아, 배드민턴 선수들 포상금까지 받았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탁구 소개해드렸고 이번 주에는 배드민턴까지 한국이 정말 여러 종목에서 시원하게 우승을 쓸어담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A리그 파이널 시리즈의 불꽃 튀는 4강전부터 또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의 짜릿한 우버컵 우승 소식까지 정말 알찬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4: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네, 스포츠 캐치업 함께 하셨고요. 이제는 SBS 온드만드에서 언제든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하는 시네챗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오늘 만나볼 영화 1993년 개봉 이후 타임루프 영화의 고전이 된 해롤드 레미스 감독의 명작 사랑은 블랙홀의 주인공 기상캐스터 빌 코너스가 바로 그 마법 같은 혹은 저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0회가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감동을 전하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오늘을 채우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네, 시네챗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천천히 가요. 예인이 부릅니다.

0: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5: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6: 위클리 시니 채트 featuring SBS on demand.
7: 네, 시니 채트 SBS 온 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올드 팬들이 기억하고 계실 90년대 영화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영화인가요?
8: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명작 중 하나인데요. 해럴드 레이미스 감독의 1993년 영화 사랑은 블랙홀, 그라운드홉 데이입니다.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선 삶에 대한 성찰까지 엿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무척 애정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7: 네. 이 영화, 매일 아침 6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른바 그 타임루프 형식의 영화로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주인공 빌 머레이와 앤디 맥도웰의 매력 역시 무척이나 돋보였던 영화죠. 또한 그 초자연적인 설정이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 로코라는 점에서 굉장히 색다른 내용이었습니다.
8: 네, 그렇습니다. 영화 원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그 반복되는 그 하루가 미국의 성촉절인데요. 이 성촉절이라는 날이 이제 영화의 주된 설정이고, 이 날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역할에 이제 빌머레이 특유의 냉소적인 연기가 아주 빛을 발했죠.
7: 네. 이 성촉절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라운드호그라는 동물을 이용해 겨울이 얼마나 남았는지 점치는 날로 아주 유서 깊은 전통적인 행사인데요. 호주에서는 그라운드호그라고 안 하고 마마스로 불리죠. 이 겨울잠을 자던 그라운드호그가 굴 밖으로 나오면 곧 봄이 온다고 믿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절기로 치면 뭐 경칩과도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8: 개구리가, 네, 맞습니다.
7: 네, 봄을 맞아 바깥으로 나오는. 네, 또 원제목과는 좀 다르지만 이 한국 개봉 제목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빠진 사랑의 블랙홀이 성촉절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줄거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8: 기상캐스터인 필과 또 방송 스태프인 리타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매사에 불만과 비판 가득한 필은 올해도 성촉절 취재를 떠날 예정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일인 거죠. 그 펜실베니아 주의 펑크스토니에서 이제 그라운드호그 축제나 취재하고 있는 이제 자신의 처지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면서 여정에 함께한 동료 리타에게도 이제 짜증과 한숨만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9: 웨더맨 필 커너스 is spending the day in Punxsutawney, Pennsylvania.
10: Phil, Ned, Man Ryerson, I did the whistling belly button trick at the high school talent show.
9: Bing,
10: bing.
8: 뭐 늘 해왔던 일이기에 대충 취재를 이제 마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생각이었던 필은 기상캐스터인 자신도 예상치 못한 폭설에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 펑크스토니라는 이 마을에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또 다시 묵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눈을 떴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성축절 날이 되었고 그는 축제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미친 건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가 정말로 그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7: 네. 눈을 뜨면 어김없이 2월 2일 아침 6시인 거죠?
8: 네, 그렇습니다.
7: 네, 어제가 오늘로 또 하루 지나도 또 어제가 오늘로 이렇게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 정말 글쎄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것 같은데요. 이 반복되는 그것도 그간 무척 하기 싫어했던 그라운드호크 취재의 날이 반복되는 건데 네, 필이 앞으로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9: Groundhog Day.
11: I'm reliving the same day over and over.
10: Bill?
11: Ned Ryerson?
10: Bing!
11: Do you ever have deja vu, Mrs. Lancaster?
12: I don't think so, but I could check with the kitchen.
11: Well, it's Groundhog Day. Again?
10: Bill? What?
12: Will you be checking out today, Mr. Collins?
11: I'd say the chance of departure is 80%.
8: 그렇게 하루가 무한히 반복됨을 깨달은 필의 행동은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변화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현실을 부정하죠. 부정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후에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제 그 하루가 반복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정말 말 그대로 막 나가는 행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 동료 리타에게 이제 또 호감을 또 보이는 행동도 하는데요. 하지만 리타한테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잃고 이제 그 반복되는 하루에 이제 염증을 느끼면서 삶을 끝내려는 시도까지 해보는데요. 그건 역시 다 소용이 없음을 이제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되죠.
7: 네. 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요. 스스로만이 변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8: 네, 그렇습니다.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은 스스로를 결국은 이제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어차피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동시에 그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의 변화도 유도하기 시작하고요. 이 매일의 반복 속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쌓여 결국 큰 행복과 사랑을 안겨준다는 이제 해피엔딩까지 가는데요. 영화는 그 변화를 코믹적 요소와 따뜻함으로 무척 흥미롭게 전달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아주 희망찬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7: 네, 제 기억으로 영화 속에서 거의 뭐 30년 이상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 네,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반복이 되죠.
7: 네, 무한 루프와도 같은 하루에 갇힌 한 남성의 고군분투기. 네, 그가 긴 겨울 같은 하루를 수만 번 반복하며 얻은 건 결국 오늘을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13: What did you do today?
11: Oh, same old, same old.
7: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는데요. 사랑은 블랙홀. 오늘 신의째서 만나봤습니다. 권미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SBS 한국어 프로그램, 내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1: 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네틱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선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주택시장의 변화 살펴봤고요.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우버컵 정상에 오른 쾌거 소식 스포츠 캐치업을 통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말 세계음악밴드의 이목이 쏠리는 2026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결승이 펼쳐집니다. 올해로 79년을 자랑하는 전통의 무대인데요. 호주 공영방송 SBS TV와 SBS 온디맨드를 통해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무대에 점수를 줄까 상상하면서 함께 해보시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BTS 멤버 진의 I will be 되어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